0: 이거 뭐 그래요.
1: 누가 해?
0: 네, 포마 캐스 마이즈는 더 클리어링 가요.
1: I have not gotten any notifications.
2: You're 52. You're man 52. You also send 51 for Tom and Zebra Paul.
3: 10-4. Edward 12.
4: Yeah, Edward 12.
3: 1 Charlie 40 will be the contact for the ME.
4: Yeah, we're 12-10-4.